0: Tandaan mo, kahit anong mangyari, hindi tayo magkakaiwalay.
1: Mahal na mahal kita.
2: People like Loyal. Yan si mahal. Cholo.
3: Jody!
2: Sobrang ideal, kaya maraming nagkakagusto sa kanya. Pero isa lang ang tinitibok ng puso sa kanya.
1: Sorry, hindi ako yun.
2: K-Drama's OG Best Boyfriend Ever is back! Stairway to Heaven, Monday to Friday, 11:30 a.m. sa GMTV.
4: 애장 소를 찾아 어디든 간다.
5: 여기 건물주님.
6: 아이, 슈퍼스타신데요.
5: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6: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5: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7: 내 깜짝 놀랐어.
4: 아, 잠시만요.
8: 네?
4: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8: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2: TVOK2 na!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VOK2.
9: まだいつものまつげ?私は一日中プルントカール根元ムチッと濃密まつげメイベリンボディマスカラメイベリンニューヨーク変わろう
10: V ケア들어보셨나요
11: V ラインを위해내가바꾼건딱하나トイサーデイニアル

0: 어디든 간다.
1: 여기 건물주님.
2: 아이, 뭐 슈퍼스타신데요.
1: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2: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3: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4: 뭐 깜짝 놀랐어.
0: 아, 잠시만요.
5: 네?
0: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5: 진짜 열심히 잘한다.
6: TVOK 2나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VOK 2.
7: Narito na ang pinakakomprehensibong balita sa buong bayan. Bad News! Prime Time! 5:30 p.m.
8: Ready? And go!
9: Haharurot ang inyong umaga. Hatid ang mga hit blockbuster movies.

0: 애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1: 여기 건물주님.
2: 아이고 슈퍼스타신데요.
1: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2: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3: 깜짝 놀랐어요.
0: 아 잠시만요.
4: 네?
0: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4: 진짜 열심히 살았네.
5: TVOK 2나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VOK 2.
6: Rurot ang inyong umaga. Hatid ang mga hit blockbuster movies.